0: 아침에 먹다 왔다 쓸러져 끓여 먹다 왔다 쓸러 다음에 뜨러 먹다고 깨요. 다만 나 알레야 나스 먹네요. 먹을래 먹 먹을래 먹고 알아 쓸러면 더 많이 어떡하. 자꾸 흘러네. 다만 다 흘러내고 배고파 그러냐. 가 마스크나 배고파 그러냐. 가 스트렌더 암말로 자꾸 아침에 흘러네. 흘러서 막혀서 맨날 뜨면서 막혀서 가 스트렌더 암말로 자꾸 안에 먹혀있다 막혀서 그냥 앗다고 다가 어떻게 하세요 먹다고 더 많이 꿈을 먹네. 자꾸 롱으로 오면 들러네. 들러가 탁하. 들러가 깨보가.
1: 나콕메 노아.
0: 아, 나콕메.
1: 아, 아츠네.

0: 아니, 요, 마, 빡, 동, 아, 야. 앙, 오, 딜, 레, 비, 나, 숙, 뚜, 비, 나, 숙, 살, 렉, 딜, 로, 위, 야, 야. 야, 에이, 야, 야, 야, 이, 야. 에이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
1: 다음, 나, 로버트, 다티. 비형, 맥, 임, 야, 딜, 로고. 타이마 쿠가르니 운누 누부잔아르톡 민골르타르나야 루니 운누 니기블루 핑앙니블루 아쿰닝아니 사우스 웨스트 30 모티키타르나야 아노레 하킬루니 왕니블루 핑앙니블루 아쿰닝아니 노스 웨스트 20 모 0 미나 탈르조아니 운누 누부잔아르토 민골리글루니 타키디라르파글루니 핑앙나르나야 30 미 50 모티키타르나야 Niglinarninga 1, Niglikanerarluni 8 mot unnuk. Oksortuni unnuk, nuvujanerto takkilertarluni, pingangnerne 20 mot 40 mot tikitarluni, Niglinarninga minus 1, Niglikanerne 6 mot unnuk. Ilagilaur tabut, tu hakkaunelak minkbat.